언제 아이월 그치 봉지 나이 크게 딱딱 좋아 이래인 꺼내자 지켜온 말 Glow play night Day to day 웃고 내 스크래치